0: 이거 그의 가비 집어줘.
1: Right.
0: 9 Charles, boy Charles, 158 on a Toyota break.
1: You copy, go.
0: 9 Edward, Sam Adam, 456 on a Tesla.
1: I copy.